0: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1: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Proclaiming God's glory to the nations. We're Hope Radio. TWH Palau.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 댁을 지나갈 때 제가 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차를 몰고 우리 옆을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차를 몰고 지나갈 때 꽤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는 우리 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디아애나에서 일한다고 했던 그 일의 복장도 아니었고 공항에 갈 때 입는 옷차림도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에도 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 배를 주먹으로 찔러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2년이나 사귀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쳐다보았던 게 기억나요. 부모님이 제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벤의 맨 뒷좌석에 누웠죠.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했어요. 누워있는 동안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뭐, 알다시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있는 동안 제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 대화를 시작한 게 정말 나 자신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던 중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캐시, 정말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뭐야? 그건 제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잠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죠. 잠시 생각한 끝에 제 입에서 저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나왔는데 그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거든요. 그 말은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내가 방금 처한 상황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솟아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난 믿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남자친구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 참 이상하긴 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해답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확실히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군지 아실까요? 저를 신경이나 쓰실까요? 저는 그 시절들이 저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답을 찾게 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제1강과 제2강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기초,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적을 누리기 위한 믿음의 기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벤 안에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시고 저를 돌보지 않으시며 확실히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자 그 사실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저는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여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0: 계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은 단순히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제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배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니 영원히 견고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직 이 말씀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분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구절인 요한일서 3장 8절에 따르면 죄를 습관으로 삼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약물을 가져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술을 마셔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음란물을 봐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빠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죄를 지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지 여러분을 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되찾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 하지만 저는 죄를 짓지 않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시다.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멸망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비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원치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도 않았을 때조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구할 때 그 은혜는 즉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증조증 조증조 할아버지인 아담이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담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해지려고 더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텍사스로 이사한 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못하겠어 라고 말했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은 마치 탕자와 같았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아들은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다르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붙잡아 품에 안고 목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까? 저는 주차장에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댈러스로 이사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신혼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멋진 아파트,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제 아버지이자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분과의 교제가 없었죠. 주차장을 걷다가 우편물을 집어들고 아파트로 돌아가던 중 아래를 내려다보니 엽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단 교회에 다니던 한 여성분이 보낸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편지는 두 번이나 전달된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게 전달되었는데 저는 이미 결혼 전 성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갓 결혼한 참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가 제게 꼭 닿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캐시에게 우리 여성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골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골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정말 찔렀던 게 뭔지 아세요? 딱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딱한 명뿐이었고 바로 그녀였어요. 그 엽서를 보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죠. 그 글을 읽자마자 제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사람은 바로 그녀뿐이라는 걸 알았죠.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그 편지를 썼던 거예요. 며칠 후 남편이 밤늦게까지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침실 바닥에 앉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께 다시 연락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만 흘렸죠. 그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비참해요. 저는 신혼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상대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조차 몰랐죠. 그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캐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밤중에 내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돌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느끼는 평안은 정말 너무나 큽니다. 비록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더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Crowning so I gave down sinner cheer that over in tears and remida.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시며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가 적힌 그 페이지가 완전히 치워져 하얗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죄들의 결과로 인한 고통조차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축복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매우 풍성한 아버지이시며 그분 자신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태도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든 용서받기 위해 무엇이든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에서든 해방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다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의견보다 백만 배나 더 위대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재생 목록에서 이 영상들을 찾아서 한 번 이상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담하건대 다시 들으시면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놓쳤던 것들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변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고 예루살렘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죄가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외워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영이 죽은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을 때, 즉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혹은 여러분의 큰 형제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구하는 것뿐이며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질병과 모든 병, 모든 고통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이라도 용서받고 사라질 수 있는 어떤 죄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길을 마련하셨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포르노, 심지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너무나 얽매여 집 밖으로 나가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대가를 치르실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으며 우리는 여러분이 그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이 우리의 닻이 되는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분 사이의 교제가 그토록 영광스러워 여러분이 그분의 면전에 설 수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 다시 입양되어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는 입으로 고백하고 무언가를 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돌아서서 아니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 제 삶을 맡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방금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H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3: Lifting up Jesus Christ 24 hours a day. HopeRadio.net and CHWH Palau.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이 어디로 달려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방어 기제로 삼고 있거나 심지어 신처럼 숭배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들, 즉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 희망, 그리고 미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빛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은 그곳으로 피하여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높은 망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집이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음식이나 마약, 약물에 의지하거나 TV나 넷플릭스에 정신을 팔거나 잠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 그분 안에 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엘샤다이이십니다. 시편 91편에는 그분이 엘샤다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기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61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던 시절에 자주 부르던 노래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운동장에 나가곤 했는데 아시다시피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응원 구호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낮 시간에도 이 노래가 자주 불려지곤 했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메리 베스 잭슨이고 저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경이롭고 놀랍게도 여자로 지으셨죠. 이 노래 제목은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기 스모킹 인 더 보이즈 룸이었고 저는 이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가사는 대략 이랬어요. 선생님부터 가장 친한 여자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날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글쎄요, 저는 거의 항상 그런 날들을 겪곤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어요. 교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지루해. 선생님 말씀 듣는 건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종소리가 두 번 울리면 아시다시피 그게 내 신호지. 2층에서 남자애들을 만날 거야.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그래,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기. 자, 선생님. 규칙 따위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게 금지된 건 다들 알잖아요. 글쎄요, 아마 40년 정도 지났을 텐데 저는 아직도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자주 불렀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벗어나곤 했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곤 했죠. 어쩌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담배일 수도 있고 전자담배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죠. 마약이나 술일 수도 있고요. 제 가족들 사이에서는 술이 만연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달려갔죠. 여러분이 속한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일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위안을 주는 음식을 찾곤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로라고 부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다른 것들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냉장고로 가거나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는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제대로 식사를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조차 이세벨에게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는 큰 승리를 거둔 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쉬라고 낮잠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낮잠을 자라고 하셨고 그는 일어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 몸을 돌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잠을 자야 합니다.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들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피하기 위한 지팡이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종종 기타를 치며 부르곤 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61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시편을 노래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이 소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이것이 시편 61편 1절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분 안에서 숨을 곳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를 쫓아오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인인 사울 왕까지도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당하게 쫓기며 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야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오라. 돈이 없는 자들아, 와서 사서 먹으라. 돈 없이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싸 먹으라.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수고를 쏟느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가장 풍성한 음식으로 기뻐하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충성스러운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르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간과 돈을 쓰며 우리 안에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 찾곤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실직, 혹은 그보다 더 참담한 소식 같은 충격적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에 숨으려 합니까?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안으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습니다. 유다서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 건물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힘의 탑으로 그 내면의 힘은 외부에서 닥치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줄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해 주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신음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말씀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위해 완벽한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한 줄기 짚과 같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한 가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가볍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될 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병,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채찍질로 우리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행하신 일을 단지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으러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에게서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빼앗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여러분께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과 9장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들을 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 아멘이며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삼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닻입니다. 그 닻은 휘장 너머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닻을 찾고 계십니까?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바로 그 닻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0: 것들은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내게 맡기겠느냐?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시며 계속 그 짐을 지고 간다면 그 무게가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감당하기 힘든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계속될 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은 도둑, 곧 마귀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듣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은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싶다면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분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를 회개라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 저는 혼자서 제 방식대로 이 일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제가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제 삶이 엉망진창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그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제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달리셨으니 회개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 속으로 들어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제가 주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comealiveeg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으며 온 천국이 여러분을 위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net.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0: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Come, Lord Jesus, come. Yes, God.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